0: 야, 다 잖아. 대야, 다 찬스 다. 아, 다 가는 거 시작 미마래. 엔드네 안 돼야 유네 다 찬스 배지 가실래 너 가 버래. 엔 찬스 하고 그냥 참지 차이. 에니 제가 룸 룸 가실 때 저기 룸 들어서 가시는 게 땡가. 봐, 천재기 땅에 그게 싹 땅과 면지. 야, 다 찬스 보고 있잖아. 땅 안 사먹어. 더버거리 쟁기 쟁장 쟤쟤 남과시 차대 요리 애는 남과 산재배 그다음 최후기 닝든디 애는 산재기 때바 닝지 싸워 쟁인 송어 인도 자네 해승 쟁지 최고 요리 그다음 즉 삼바 상고 키대야 돼 남과 산재배 최후기 닝든 차대 요리 응애 남주 안다 남쇼 모두 지르 자네 네, 대체 도스 개요. 나보 산제베 쳇디 애니 소 님부 되베이나 따와도 제바니 기타네 do you grace 애니 남베 따와 가르키기 얼슬바이나 띵중 그 따와디 남베 따와레 쓰기요. 가르슬람나 애니 따바 산제 심데 대기 다 템바 실레 담데 애니 남베 쳇기 대체 띵기요레. 그러면 템바 시 대체 파 십타 어떤데다네 미가다 툴라칸 검정월에 시보 콜로세스 미두게 어 시보 콜로세티아 디터네 시보 콜로 창가바세아 디터네 띵신남샤디 디네 디세 제비와레 간다이니 나로데 텐데야라 춘니 천야게 다치기 겸물 롱아 카와 토아데바 찍다 디네 마치네 에니 자겐 찍체 에니 남시 뚜다와 데스니 뚜스체 뚜스체니 야마 춘니 체 미기 시보 콜로세스 토아 디 간다 도스 겸은 롱만에 네 로크 땡에 띠바둘이야 땡에 야라 쭈니 쳐야기 르무 대전 쭈니 야래 다 딘데기 야라 쭈니 띠 컨디션이 용어를 쓰려면 이나 우다 싸워 싸워 띠니 머리버채 아니 머리버 겸은 롱만도 가와 인스 딘데 띠 머리버 왕기 아니 차단기 유무도 띠인 거 야래 쟤네 띠야 다 세버 콜을 으으 떨어야 자대시에, 주의시에, 파과시에, 쏘가자 숨도 르무시도와, 띠어 도숨 숨기와래. 띠에다 남주야, 지당으로 찔려야, 애니, 싸워 띠무, 파악 선배, 띠무디 싸워채, 애니 파악 카네마, 애니, 제 주머대다, 주의 주머니부띠, 파악 카네마, 된댕했지, 진짜 제가 로스지와래. 자, 자대다, 주의니부띠기 차당 선배래. 차당대야, 띠무, 파악 선배, 이제 띠무부터는 용대야지 송아래 지도자는 따와 시버코로코 시버코아리야 또 코대야게 따와지 유무 독성도 관계 연구야래시 이제 콜주 그대로서라보다 처음에 머리관에 이제 거시 땡지게 팔아 야마 주인이 도수 누구야래 송바래 독세는 이제 콜주 뒤에서는 깨내기 시작하기는 이제 너와 릭투스세는 너와 릭남 릭투스세 어다 디 텐데야라 주니 시보 콜로스다 드니 짐바레 다 디 따데 되게 냐면 그 토나 양무 좀 따데 토한 구지 넘주 토한 구지 드려야래 토한 구지다 나와치 엔 토한 구디기 에니 나와티 쳔베 타바 나래 타바 쳔 에니 어 시보 콜리아 네베딩라 에니 동해지런 실에 만다바 인도산에 에니 델레 트웨 에니 타바 톱고레 송데 어 드니시기 어 좀된데기 차가도 다와틀이야지 청주 대금에를 찍다. 아니 미기샴데 칙수제바 아니 디고지야 미제시 겨워푸슨 소와서 랑가스는 용수는 니는 산지에 땜바 인수대하게 칙수제바 가시지마 지하제제 드리시겠다 루수시 예바래 민가로 좀 된대로 니 해슈베 그도네 아니 뚜라칸게 아니 곰조알이야 아니 시버콜로 창아바데 두스 티스요네 디 루주 이니 개부 우드야나세네 타워비 개부 찔리야 어다 지 개부 편주 유기 개부시다 파우소 지기 능진 다시 끼 꾸린 채는 근데 그 판에 담아 로주디 또 충분해 자 또 되니 아다 내리 쇼가야 돼 텐데 양라 순이 있어야 되기 다 나란도 민두베 동네 있어야 돼 다시 나와다 가와다 치외 천배 아니 동네 뒤에 뒤 싸와 가르쳐는 연발에서 넘나 아니 머리고 쳐는 연발에서 레다 유무와 왕이 연대발에 손대 Tende yang la sunyi di su du yu du sanye nyomu che En dene le che Dene tungye che O di sungi pige da du du yare So today you may do sane tungye de lanyu yuang yuang re ti she yuang re chi du sane ngara zo min du be tungye de kyen ji wang le chung re ma do ani ji de ko bo ta bu chi gi lo yuang go de ta ne chung chi ma re ani du de kyen ji wang gi chung chi da ani ta wa ju ma ri go se da kho kho chi gi ju ta wa ma ri go se da di ani ne lu le chi ji lo zin ne ge lo zo yin du sane This is the same thing. और जितने ये बाइंडर्स हैं ना वो सांचे पे तावा दे टेंशन के तावा से दिया दे तेरे चिर टेंशन ले या राशि जुझिंग की टेंशन दा अने छाता छाजंग की अने ट्यूटू की टेंशन दा अने मिंग वांग की तोगे वांग की ये सब की टेंशन चेनी टेंशन को खोआ में ता मंगुची योगी आ रहे रे देता ना वो सांचे पे राशि छ当时叫贤起来呀，就被第一再让那些呢，被第一说来学校说的，当年再让那些呢，让起叫贤起去把当年把些事儿去明白了。今天的年纪，他们能提不出一米出心，都要当年差个没事了。年纪多过些了，过明的去年咱们这边朝阳就送的，我今天直接送过来。所以今天一般人都说呢，我那个他们老台湾都要的，当年没就不差的要的。今天一般人都说呢，当年谁要是台湾出来的，少数人给，当时对的钱呢。 哎，你高松的地主地的开不起，地主地的钱啊多。哎，你给完差的，这个团队钱呢，矿内矿都背呢。哦，他看到所有地主地主的，我们查出个团呢，哎，来上过去租钱，地内部地主，他们也就在东面山下去都写过下来。这地里上人就在呢，当地主的大娃地团呢，哎，你东面山下当大娃特别个存在了呀。 想了，采访办过来，他就送过来。采访办是这样的，采访没得，就把是这样的，采访没上不给什么的。年纪三百过年了的，哎，采访七多年的，懂不得了，采访没把送过来。所以这里一般就是呢，采访七多年的，同样的也，工农的，哎，你下边的人用工业吧，就是呢，早晚早晚的年纪上不差的了。到了三九九年这个，特别是用个缺用到老的，早晚的年纪也送过来。 你是早晚地的，但不得送的。所以这里一般人都，俺们都讲这个简单，就推荐的呢。三百三过去的呀，这个，这个说了一年，热了，判断，可是判断没出来呀，那么没去办的，但那么三件呗，让这个老人宁波的地差的要的。真的是心里下边他呢，哎，你常在广州这样的，我这个松安的这样的，村北的就天天地干了，能白家一把的。俺们都搞不得。 当时什么可能种下，也我去钱不多钱，哎，就这个这个就是讲了，人家都多点些点子，搞了用这个多啊。所以这些人就当俺们说，当时我们那些个，他把今天这个结算当呢，三件了，就是去学了，就是去跟住了，就是去等于去，一百一呢，咱叫我们就缺差的要的，实际上缺工作的叫我们印度站呢。 他也高冷个地方，缺工作时代的，俺那是久了，结不了呀。他当年当时，这个可是土著的，这个东亚这个，干部改完了，可是土著的主要第一，他也呢高冷个地方，缺工作久了第二个，本身地方的用这个要的。所以这个双方人都说呢，你像什么老土军的呢，说是什么呀？大家以前呢，没什么上过学校的，像什么，什么土不时代的，他缺个人不差的要的。 中间的年纪，身体呢，毕竟有的是身体呢，都没有的，是绝对的送不下来。所以这里一般人都，俺是说吧，特别穿戴，但刚才这个中间这个简单的，他戴起来的话，他得 kasurda kasim khal khal khal khusle de yare chan samal lo tisem ne ge che che so da chan di shu go ne suma kha che che lum ten ge ne ro ta ba thobe won bu chen a di lum chi gin da en cha go chen de che a che so ta ba ge de chen gu sun tu ge yan de chen xin be ta ne dan di chen de che a o mo ne mo ne ma mo ne sa ha o mo ne mo ne ma mo ne sa ha o mo ne mo ne ma mo ne sa ha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최단 시리기레림 공 조알하단 제베 시시 주제 시제 편바용기 우디 라나마치바 콘서 잠군 침무초네 그린 자나 외 제룬 간년도 슈스 베긴 페샤카치 센로낭

0: 탄다 표시 신년도 수 심바탕 도지 오모라네 초두 나외 신나 순접탄 데블레 체코바 개체가 꼴 담주시 생기지
1: 낙서 죽투 다 순접기 개생기 꼴라 똑섬 슈기인 치 코유 제바니 소소 예기 낙셀탕 죽추 속 강리 빵당 상마라 세기레 댕갸가 탄체베 잠리 용기 속된 꾼기 초에 대실 귤베 코유기 내다 냠구 체첼 조심베 갑들 랑자 켄도 레링은에 랑뉴라 빡베 느주 냠바소주탕 미냠 공펠기 탑줄라 드다 남바 꾼두 베즈엔 체게 신두체 디콜 진노 공사 겸게 첨부 초네 지로직동 곱자 로이 다와중이 배체 니구인 내족 와라나시 두고 왕쟁기 제텐당 고유 순교블레 찬주 신감 박삼신기 천재도 대대 신나 서변 덴벨 제컵 사회 칼롬 낭 너이나 잠린포 미남라 고코체와 사신삼 이싱 대미 고유기 깽의 신남라 삼로 동거매 왠경 댕갑 미보 신도 망보 팔외 칼 제주 자미 폐게 중화대 고유기 깽의 낙셀라 도식 폭답 철주 두수 마바바탕 차세경 림싱 체루 송내 시베 강리 슈와 속 남시 유도기 겜베 조아 미릭 메지 속자 부신 타모 옐라 야 뇌체 포다 폭신베 내추 찹세 식 여바텔 댕산 잠리 토네 도나 첨부 제기유 세 까틀 디링에 믹세 낙세당 빵조라 순겹 제규 대 하장 개체 첨부 인바 꼴라 돌두식 슈규인 뺀나 준신 상부 룽캄 상화 체징 대개외 소룽 또래라 렘대기 중캄 찬용 세싱발 제바 지세 눈부 네 소외 내수 규징 철주 투수 배바 로출렉바 사담 뇽바 요컴장 따나 두배 치 종규와 다 규 미체도 용내 세리다 빼조기 두그 소 란신기 폐와 제도 초조 내시나

0: 박자기 뜸바 샤게 개보 양 준비 통도 꾸담싱 준비 통도 잔중에 타 준비 통도 꾸냥에 레데 셰야 직대레 데베 이세기 사당 유기 사 농시다 두마 식 준비 동보 내시 체바테 경 준신 개체 런시 또뉴 낙세 순교블라 미치기 베즈 제네 용답 요마레 미상메 처주 냠데 제네 두딱두 순교업 제규 대레 밀렘바솔 낙세 순교업 제규 베 꼴랍그 시유 여기야 락레 마탕게 솔 랍자 갸그 미마 상마 낙세 순교업 마체나 균타 제나 케베 가리 여베 꼴 드균도 세다 제그 낙세 순교업 제규대 니마 찍낭 제네 살규제베 매주 대마레 듣딱도 베제 자그바식 레 류기 대와 용와 마세 샘기 대와양 용기레 댕아 쥐제 떼네 제몽 매베 낙세 카 제테 리루 망체와 꺄테테 세베 녜바니 차바투 딱도 마바바탕 출로 망보 용기예 대간다 진네 레세나 차바 밥두 추창마 신동기 자외 집기예 신동기 자완남기 추집나 야가탕 로마 용라 캬바치기예 자완남기 서창매 시네 추켈주기매 대 된다 체네 출로올레 사잔남 숭욕 제투기예 대대 출로네 껴베 칠신도 강망 따투버그 신동 강주 만주 뚱나 낙세낭 예베 자치우 속자 무시 리다 요제 속다 제세 남라 드사 메발 시외 년가 전부 자기유 덴소 짬에 두치나 잠린티 잠린 신더 똥바 차기제 칠신나 데블레라 공세기 폐유 유 학파 디브젠기 신나 도미 릭조 유르베 샘제 망불라 초주 진싱 루톱 게바 세감기 당가 체바 소기 게베 누데 예베 예바투 데블레 체규 게체 댕산 잠리 용라 코유 순교업 시에 코유 토라 잠리 상매네 두나 고바탕 갸갈낭 집고 집고 무면 시에바 고축바 대이 낭라 미레레 싱도레레 대네 미상매 소수 예담라 싱도 강망어 답괴바 뉴낭 싱도 직 인지민지 답괴바 싱돈테 따바 마세 싱도 대 따포 야포 갸브바 타든투 유종 제신 기와 도지링기 미망 지오라 내규 슈규 돌링기 릴루 강설 싱조 낭준기 계제 랑신라 순교 낭규 레 그라 체중 상매 동샘 냠게 낭 남게 체 체와 마세 공바 타장탕 사강 롭다 레쿵 맹카 소다 사강 두강 두김치베 니코탕 두람기 예유 제수 신나당 매도 대수 제규 지도 용기 당대 제거바당 강 대수 제바남 솔롱 차자 용외 순교당들 랑랑기 주고 대다라 뉴세 제미루외 롭수 제규제니 런신도와 시펜데 시술 중예인 다시 데레슈
1: 도지 오므라니 초두나외 신랑 주둔당 신랑 순교직과라 담주식생 주바탕 표시에 가세로는